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스 민족 종교 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6월 24흔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끈일 맥점연구원은 2026년 6월 전국 현역 관광 전파력 100강 명단을 발표했는데 도나시는 전국 순위 48위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월 1일 시 대전국은 길림성 합익구조기금회와 연합해 1년의 구호물자를 사하연진에 조달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그늘 맥점연구원은 2026년 6월 전국 현역 관광 전파력 100강 명단을 발표했는데 도나시는 전국 순위 제48위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6년 도나시는 문화관광 흥시 발전 전략을 전면 실시하고 발해 문화, 특색 민소, 홍색 자원, 산림습지 등 문화관광 자원을 정

종합했으며 특색문화관광 IP에 의탁해 온 오프라인 전파 경로를 넓히고 도시문화관광 브랜드 인기를 대폭 제고시켰습니다. 올해 도나시는 다양한 문화관광 인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도나 민간 칼그림 국가대극장 진입 활동은 독특한 예술을 운반 채로 전국을 대상으로 길림의 산수 풍광을 소개했는데 온라인 전파 인기도는 4천만을 넘겼습니다. 동북리그, 연변리그 등 체육경기 플랫폼에 힘입어 당지 명태를 이용한 응원법 또한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을 융합해 선전하는 새로운 도격을 탐색해냈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 중성조선족 생태촌, 아광호 국가습지공원, 한총룡 홍색관광풍경구 등 핵심 풍경구에 의탁해 상시화적인 명절 축제 활동과 해민체험 대상을 전개하고 봄꽃 구경, 여름 피서, 비물질 문화유산 체험, 홍색 견학 등 다양한 정품 관광 노선을 출시해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계속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는 단일했던 산수 풍광의 전통 선전 모식을 타파하고 옴니미디어 흐름에 의탁해 독창적인 원작 내용을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산수 생태, 천연 문맥, 홍색 기업, 향토 인종과 깊이 연결시켜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전방위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전시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는 계속 당지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선전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전파 경로를 넓혀 길상 도나라는 문화 관광 브랜드를 더욱 빛내게 됩니다. 8월 1일 시재정국은 길림성 합의구조기금회와 연합해 1년의 구호물자를 사하연진에 조달했는데 물자를 신속 정확하게 학교, 위생원과 재해촌촌에 발급해 재해군중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물자에는 주전자 1,900개, 문구세트 1,000개, 여름이불 1,000세트, 소독정 320통이 포함됐는데 총 가치는 100여만 원에 달하고 생활거주, 학습, 위생방역 3가지 부류를 복사해 재해군중들의 기본 생활과 재해 후 방역 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연진 학교에서 사업 일꾼들은 책가방, 수납상자 등 문구 물자들을 학교 측에 전달해 재해 학생들이 일상학습과 생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진위생원에서 사업 일꾼들은 소독정 등 방역 물자를 제때 보충 보급해 재해 후 환경 소독, 위생 방역 사업을 위해 물자 지탱을 제공해주고 군중들의 건강 방어선을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장락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촌 간부들은 협동 합작하며 여름 이불, 주전자 등 생활 물자를 촌민들의 손에 일일이 전해줘 재해군중들의 생활 압력을 확실하게 완화시켜줬습니다. 료현대 따르면 남은 구호 물자들은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육속, 흑석향, 안명호진 등 기타 재해 향진에 전달해 모든 재해군중들이 제때 물자 부축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 시재정국은 계속 재해향진의 재해복구사업 진전 정황을 추적하는 동시에 각방의 자원과 적극 접속하고 민생보장과 빈곤구제 접속사업을 참답게 잘해 재해구역의 재해 후 재건설 사업을 힘써 지지하고 군중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산생활 질서를 되찾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2026년 가전제품 기존 모델 교환 국가보조정책이 실체에 시달됨에 따라 도나시 공급판매도매회사는 정책 기회를 다잡고 혁신적으로 온 오프라인에 깊이 있는 융합으로 할인봉사 이종향수의 소비세 모식을 출범해 도시농촌 소비자들이 보다 실속 있는 혜택을 향수받을 수 있고 전반 고리로 이어지는 열성적인 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급 판매 가전제품 상가에 들어서면 각종 가전제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판매원들이 한창 소비자들에게 제품 성능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 내에서는 또 진행자가 온라인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전제품 디자인, 단체 구매 할인과 국가보조 할인 정책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마음에 드는 가전제품을 고르고 구매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오프라인은 봉사의 질적 향상과 능률 제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급 판매 가전제품은 대형 창고 자원에 의탁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 일꾼들은 수요에 따라 제품을 분배하고 통일적으로 차에 실어 전문 차량으로 도시구역을 비롯한 각 향진에 배송해 도시 농촌 간의 배송 경로를 소통시켰습니다.
동시에 가전제품 기존 모델 교환 할인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전역 판매 후 서비스 보장 체계를 건설해 도시 농촌 군중들이 동등하고도 정성스러운 가전제품 소비 봉사를 향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지의 오래된 가전제품 판매 기업으로서 도나시 공급 판매 가전제품은 시종 해민 리민이라는 초심을 견지하며 정책 더하기 봉사 더하기 경로 이 세 가지 방면으로부터 정력을 기울여 국가 녹색 에너지 소비 방향을 시달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주민들의 다원화적인 수요도 만족시켜줬습니다. 8월 1일 연변 678 문화매체 요한회사에서 주최한 도나 육정산 주제 촬영대회 시상식이 육정산 상업거리에서 개최됐습니다. 활동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사회적으로 각종 촬영 작품을 공모했는데 광범위한 촬영 애호가들과 짧은 영상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총 200여 개의 촬영 도편 및 짧은 영상 작품을 공모받았습니다. 각 창작자들은 육정산 문화관광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재로 창작에 몰두하면서 카메라로 산림 풍경과 인문 풍경을 포착했는데 정적인 촬영 작품이 있는가 하면 동태적인 짧은 영상에 역동적인 활력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대회는 전문가 평심위원들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등상 1명, 2등상 2명, 3등상 3명 및 우수 작품 몇 점을 선정해 아름다운 도나의 생태 바탕색과 문화 내포를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문예 애호가들을 위한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영상을 운반 채로 문화관광 선전 방식을 혁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통해 육정산을 알고 새로운 도나를 느끼도록 한 동시에 구역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했습니다. 8월 2일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리그는 제4차 경기를 맞이했는데 도나 육정산팀은 원정 경기서 안도 저격팀을 2-0으로 이겼습니다. 원정 경기인데다 악천후의 날씨까지 겹쳤지만 도나 육정산팀의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다양한 공격을 펼쳤는데 최종 2-0이라는 점수 차이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도나 육정산팀은 계속 공격을 가했지만 안도 저격팀의 수비 또한 아주 훌륭해 도나 육정산팀의 공격을 수차 막아냈습니다. 또 홈장의 유리한 기세에 힘입어 도나 육정산팀의 압박을 가했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못해 최종 점수는 2-0에 머물렀습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共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